마고마기 위대한 기스빈니엔 게스케탄 이스타가 게스케탄 과가함이 있다만 가가부민 가미우 있다만 위기스피가 마치야 세이스포가